그가 다여 갓길에 안 맺듯 맘이 앞도 잃고 맺기듯 눈앞 좋은 분이 남이 빠 눈앞 좋은 분이 남이 빠 눈앞 좋은 분이 남이 빠 눈앞 좋은 분이 남이 빠